0: 상체가 남보다가 힘가는 이질복진 설사 폐알이 어둔디 약으로 복사오니 보내지를 못하.
1: You're listening to The World